사랑으로 난 살아가고 인생은 아름답구나. 사랑 때문에 지금도 웃고 있구나. 난 그걸 모르고 또 살아왔구나. 세상이 힘든 날 시험했구나. 난 기도해 온 세상의 기쁨에 충만해.